아란 코범 방나바 디나리 람비카야 항루이 타이방 카야다 틸루리 동 라이션 카야기 탄두나 수잉루이 마이라 카야 레람데 마학티 마팜 카이다수 아목수 레람미 마팜 쿠딩 막다 솔루 마기 밍렌 동망 옛 오이 마학타부 우가니 솔루 마기 밍렌

0: 이네, 이네 새끼.
1: 할마, 코마이야.
0: 이네.
1: 패당어이 털어 이야.
0: 학생 누가 그럼 통합된 날이 이네. 콩고를 함족러가 이네 어떻게 했을라 있으니.
1: 세, 밤새다 밤모.
0: 아, 야이.
1: 생면 바디 뿡로이로이라 브로.
0: 그다 이제는 이네 땅커이 복선들이.
1: 생마이 두다 나트라 내눈에 티가라 우리도 봐.
0: 이야, 그다 이제는 이네 생시랑 너무 뿔로 이네.
1: 하이마이마 아두디 호지호렌 얀벌로 왜와라이띠 페이덩와야 묵상다우리바
0: 타마구말레가 묵상기이네
1: 이야디 까롤파티 오이다우리하다나
0: 까다이디노디네 아둑다우사리와이두니 그이노 호티시 미이닥다이스보 나루와디 숭이간다 눈띠기 향탕보르노미 오이너리니
1: 호이붕어 상기타나 까이텔마사스데 호텔 밤락파시디이니 호이데 얌소크레 팜가누 하이로 벗수 야바나 띠도
0: 할마 생기다 보뭐 호텔 팜어 보아
1: 팜에 두두 아다기 버스 파킹 마나악다 띤 앙어 보나 코피세 마시 마이 호텔니 나 세다니 통킹이 봐
0: 이네 렉사비노 호텔 팜업디 로에리아 봐
1: 하드이 와부디 코메이야 왕앙어 다나 가이레도 까나기 나하수 안수 생기다기 호텔 나하이나 그래 이니에리 팜부 팜닝드레다 아마도 가라가라 포옹나 요람바수 학직디 야드레도
0: 그래기야 너도 학직부 그림도 담들어보
1: 로나부디 가라가라 마탐바 영웨이 코마야 성기타나 루싱아가 한닥다 니 사반 가미디마 세메 아두도 포옹바야
0: 니 사반 갈린 칼라보이네
1: 알링 칼레링 칼레
0: 아두디 아쿠이 공공시디 야암 사콜리나
1: 사우카디라 사우타리라 이네디 하이파웅강드레다 영웨이 상기다디 시수양 빠이
0: 가만히나 마수 두민두민 요건들네
1: 아두디 까다이 데이노다니 사반기 먹고 오야가 셀 빠이리 두디 모리에 깔바나니
0: 모리에 깔바할까 떠오르 보이랴 저것 룰 수리는 마디야
1: 마가 깔바할까 오미나리바 임팔 모리에 시엔바 버스 드라이버라 두수 마하닌 해 코마이
0: 드라이버 하이비니야
1: 호인 해
0: 박항로
1: 까나이 박항로다 이니에나 마사 온나칸
0: 까리 름르기 눈이냐
1: 임팔르기 니냐
0: 드라이버로 두기 먹는데 강나버리냐
1: 까리 강다니 얘기 마디 아한바다 실저 임팔 가리 타우라미
0: 드라이버 아룬
1: 하이마 남가 강나브로
0: 아스 파레 또 시시네 그래 유도 시에람도 필요
1: 까리 시에람아이바
0: 뭐이니니
1: 아도 깜바디 까다이 되기
0: 세 잠수 비니세
1: 아싸 주어이 몇 갈라이 띠에다 코마이
0: 호 한두로 안우 하이잉기 앨범스니
1: 아도 시다디 타우라노이 바 코마이야
0: 야 누마이 기다리니 미시마
1: 세 플라스틱 카우시 원 부그로세
0: 그라 그다노 자실로 비로세
1: 까리기노 자실디야
0: 한그레다이 미시마 삐르 비로네
1: 아 세 다사타다나니 코마이 낭수 아주 불라
0: 그라 까나노니 시다 안다 짱상고가 아이 누나니 기니니 네, 상기타나니 끝판 샵은 뭐와 알아오게
1: 코마이야 난게 고닥도디 가리노네야 하, 이신 닭바닥나 타이두고 나 가오도 바라바라 빨라니네 낭보아
0: 네, 빨게 빨수니네 네, 이네 통까지 덮으러
1: 코마이야 낭나 싱다 상디링가 이니에기다 카라또이나 상오고 이붕아 니 샵아나 팅아수 이하기디 소이다나바 이니에나 하 세세 돈 많이 두세 세세
0: 그래 구박시다 하보 이네 에이 잘래
1: 아 잘로 여우로고 코마이야 돈 미나 돈 유명 너바사 크로고 아또 오빠다 파이루라 누고

0: Güney'e. Oy ne saki.
1: Hayma.
0: Oy ne saki.
1: Konmayı ya.
2: Güney.
1: Hayma.
2: Kali no kawungam da kundre sibo wari da mulle brene
1: ta da tawri ni ne nang bo
2: adu ngarang ini ga yo kali hani kiki
1: ai su la ke tawram bani adu da hibungo arun se lambi da ko e theng na re ibungo a iya kho mai ni ai na ngsi za kha ba
2: o arun babu wei bi da ra
3: a hoi
2: e som na de ai bu khang bi na moi ai na di som bo
3: ming ta jo bi ku re sak ko na na khang ge da ba du da
1: ibungo inaw nu pigi sina khara chi e sidang ha po tha si sahi tara mu ki matung da khang u una ba si di pungning ga se inaw ena wi da ibungo
3: tema
1: ibungo mangol si da phak si da leng sa lo se
3: phani tema
1: kho mai ya law ni nang su a
2: ko ya kui ju ni ne
1: kui roi da nga ta ni inaw nu pi di su ibungo nga rang da ma pam da sa khi pa bung do ma sa ka ya nu ngai ti na paung lak pa da gi
3: si
1: Komaya, ibu ngoga wari watai sami nadrang ha pothara muko ai hoten dagi sana thana ba khara lauru gi ge
2: ei ma tobi no ka kan ba wa nana ba
1: itai magi da lengsan ba ya bani adu da asom da sumi ma ya ma ma phamo ba du da
2: khara thoro koi ne
1: ha koi ro nga hak ta ni
2: bhai waro bi di ya de phana sum la ba su la ba su mi e magi pun si bu khang u ta ta he adu da khara otse re Malum tambah di ko.
3: Kali ki malum. Aini tu mihena thawai nuai jadi bani. Itu mah kali kali nu mukpu birai tu na.
1: Kali wani bunga matam gisa na bini dana.
3: As, itu mah madu di ai di.
1: Hai ma, haji pupung tha tha tu obro.
3: Kui lebo itu mah dasha ta akibeto. Mahi esin ani khalu beta.
1: Aduh di kamdau niya.
2: Pura di ini lotion tanya tu na.
1: Kang di, nabani na thok patau rosé. Sida sana thang na batay tay loy na yau ramni. Ibu ngua, ay asom da muk mayam gisé bang ta.
2: Bhai, thado kiba kui rosu ngasih di sakang makeng berlumi ni. Pi musa mung na paymin nasi saunu kiba kaya tu jam thuk na buwi na.
3: Adu gidi. Sanggum glass amam takmin nerga loe.
2: Sanggum atu mau na nungaiu pongdo kosi di kaya yau di dawai. Sukai bai bi loe hai bi juro.
3: Ai bai je loe mer waru bi nomer.
2: Matung dera matung gitok ba nasi di glass hai je hai loe.
3: Nanti tasheng ai di bai je dapani.
1: Hema kumai ya kai dawre ya ibu ngaga glass ina duna lai di tuko.
3: Ai di taduk Jadi berkui share bni, tadi mah.
1: Ibu ngah, tadu kita berkui asu ngasih di tadi magi mai yang aga, ceh, mari napa mayam sing sisu, itai mana spesial mana pula ini.
3: Tadi mah,
2: baik, sing sila sisu, cheers,
3: cheers.
1: Ibu ngah, seba ni kaluku.
3: Tadi mah kari seba.
2: Baik. Pak, ibu isteri yang masih show nungai bini dah.
3: Aduh, tarik tu nama ru.
1: Aduh, di bunga. Itai mah somda mu.
3: Hani tei mah.
2: Baik. Atau bukti mahau yang sih se. Baik. Sangkita lagi hotel dah. Ayuh sunu darum sujud ayuh si panekui le. Kecil masa sih dah hotel si paneyam lady miss. Aduh bu. Siapa tak bukti mai dina kira habu gila. Natraga, ini apa tu?
3: Maruki watashi di.
2: Sum kangen ingat tak?
3: Maruk, toy dong na aran bah patwakan kami nuko.
2: Maruk, ikhui bu di kende ta. Aduh bu, mayam gimi ing tadi lanhek ubi si de.
3: Sumi maruk, aisyu, tadi tarat on khalb ni. Aduh de, aing onde kari hai ni. Tumme tumam khang dagu machare sapun khang daba
2: ei bhab da je yare yare wa makhatta
3: maruki watas ye
2: kidogi ei watai bo ahing degi di nang sangita gi hotel le samta bisne khar section na
3: adu gumbe khon ka di onun di
2: Eh, nanti sih, 能吃呢，白。
3: 那那，哎，烈不水，哎，小心烈不水。
2: 啊，白呢？哎，是，可那路都没啥坑的嘛，那呢？
3: 嗯，困起，不就不是呢？俺们那跑回去了。
2: 哎，困个的罗给，哈，给的罗给吧。给的罗给呢？啊，给的罗。
1: 老
2: 那菜饱
1: 的，
2: 喂喂，那怎么可能？
3: 哎哎，我没媳妇，身体大不亏的，这个明显。所以我问你，哎，我妈当下不么在干打那个包打地呗的呢？
2: 哎，对呢，给侬给着给。
1: 嗨，你下班给侬比上。在都那在让那老嘞，看到他那啥口，啥老吧？
2: 啊，跟跟着你啊！
1: 把看到那个跑江口，
2: 啥啥啥？哦，原来是什么人了？
4: 哎妈，三个蛋，能给我阿婆的呀？
5: 阿你妈婆，好几个要不得爱的。
4: 哎，那能给我爹的来一些，好几个我们能吃的。可以给侬，是贵奶奶拿侬皮给他来住的不？
5: 来你在那来住不？那弟弟妈不？怕是该不得旁边的不弄阿里不咯？莫拉斯的旁么？
4: 呀伊达呀伊达，
5: 伊妈不？那哈侬当公家的侬，有他不没事做，他都去的不？哎的，好像得包大爷。
4: 天爷的，嘣打拉嘛腿拢打了么呢？
5: 啊，可大爷的伊头一家侬妈不？
4: 康爹康爹，那哈侬当外人多。妈妈妈咪嘎的不啊啊啊个海浪海浪哎给我掉的辣一年能不妈那么弱了妈我啊啊跟那都没那波涛一出呀呀的吧咖喱咖喱妈那啊不是对的能给妈的
5: 咖喱咖喱啊你呢
4: 因为能是妈给你比啊多米味道的你啊三个大鸡心吧买啊给三不五十的家好的妈里啊三不五十五六百的呢三个大的哎那熬这里谁带妈嘎嘎哎呢是的是那但
5: 是该还
4: 对吧一直当吧个还是对的
5: 该还你妈不
4: 该你妈那还对不啊啊啊因为那能不啊空港啊是的来的吧那哈坑爹很坑爹忙问的一夜不比的不比多妈拖一楼个你哎是阿伦呢阿伦阿伦个人爸爸个的不可能我拖着乌个该呢该呀好能安个的妈哭的一派一派的呢
5: 阿伦妈也还不认你妈
4: 派嘛那我的我那我的我还记得我大口那能不等下就是干那的宝贝都把我看见你下半年的鼻子我来你我就怕了个不给你那米
5: 又他那里都没爱的了
4: 老给那哈龙去那哎呀听那扑鼻个的一妈一边去那么弱了嘛扑鼻空了我都上梯在上不我跟你妈我跟他们在上给他妈给你想想我去下半那地都等下都的地啊
2: 你啊你你是谁啊
4: 是吗我没啊老我老我哎想想起的来耶老我
2: 给你我一下雨我跌了他到那个过去这里的不
4: 在把给完了跌的亲呢莫拉斯的泡沫上给大给我看那里你
2: 阿鲁你们怎么了
4: 呼为你
2: 是当然了一直来到明天我们的一下的不没当保姆的来吧
5: 你妈不加 taxi是
4: 呀的呀的
5: 大口妹是
2: 哦啥啦哎你阿伦能让胜利的哎快啊我们是这么的哎你们都得都没得路上来看不了是啦我是这么啥的呢看我的都嘛
3: 别骂别骂别骂
4: 是的一共我阿伦来他可是他上岸呢
3: 嘿给侬嘿干啥子来着不然呢？
4: 怎么？你让不？
3: 三弟的，
4: 好管喽。
2: 你呢？那哎，我弟弟呢？一是要啥个哩个？也等帮忙试试呢，俺给你送一个。
3: 哎，别嘛，黑嘛，哎，快到嘞！那出来都我爱在那屋里头不？
5: 给侬，我电听来给到我呢。
3: 啊，都不是在木地里拖了我的呢。啥生意同学念在那里就隔离给侬还不呢？
2: 阿龙怎么是你是来的
4: 呀？那没来有你可没能过。
5: 可以还给还呢，还给他不都怎么还有？哎天呀！
3: 好，听侬的嘛，能是好的读书，你不用看的不那的。 아이슈 나 사도 다닝누는 딱 해버린 나띠
5: 누워라 퉁퉁라게 까리기녀 아이기 이나다 숙도 있는 락 빌시보
3: 오 난 이북 무가라 오래 싫어
5: 까리기 이북노 까나기노
3: 내마 주미 이북 무가라 품테 무가라 오래 노 이북 란크 세 영웨이 아이라이세 난기 타바키 바람땅 삐름게 락빈
5: 아씨 타바까마타 따우자님데 아이기 비밤주 크라이깅비요
3: 그 이유는 낭이도 보
5: 아이부 미나까리 간도이노
3: 뱀
5: 나때 서마아즈나까리 간나도이노 봐 시부 이사르기 안타품 톡드로 자히에도 기함라가
3: 뱀 아이나 탁사로 보기도 막더디 주미 소품 토이 아두부 칼라이도 보와 칸디 칸간 고이붕다
5: 가마이나 칼라이도 봐 북시엘 디망라가
3: 그래 그 뱀아 아이부 북시엘 망이 해봐
5: 나때 손나 이분은 시비리 베시부 까라마 모옹기노
3: 내마 아쉽구이 베시 농 못하다고 모아히 낭 이분다 하이키디 저희 농아 시디 낭 이분무 이까이부 삐이 베디
5: 이까이부 삐면아바 아도나 아도무 바톤 덕자베
3: 승기타 이분나네 낭 무해 뽕이나도 셀라몽 칼리 뱀 이분무 다 좋네
5: 손부 애기가 나노 손부 애기가 뽕이나브라 진반통기 딱 딱히 참전 찾은 와이와 따뜻한 사마하기 찐컷 면비야로
3: 대마
5: 아동기 풍림와칼 하나 구둥 짠나부 허나코 아두가 아이들로 인해서 너시대기 앵원다 상기다 뱀 하이드나 꼴까노 꼴까 숭양야로
3: 아래 또 아마 가다 아닌데 또 난 이거 큰일이 어디 나 세번 음시대기네 아이 진실이네 난 온다 뱀 상기타이나 아무나 빨리 올고
5: 마두망네 마두망네 이야 빰바
3: 빨리 아이 아무나 빨리 난게 빰바도 막 이북나 닝마 소이든 타바이거리
5: 아동기 뿍닝다 마땀 꾸이네 로산두나 타만바 아무옷바 팟다바 와클마야도 이거 탁셀라가 마약 치인나 미야암다 봉독라바니냐 야래 야래 하우직디 아이긴 학다 아무 공군따라 안호
3: 아이고 이만도 까리 까리 하이킹이네
5: 민심방 남라로 야래 야래 랭어
3: 바래 뭔가 묵 하나 나눠뜨가 아두가 내 뭔가 난가 분식이 오이나 가인을 한다이 미국 아시다 와암던게 해결고
5: 까리 와노
3: 랭어이 아이 막나 난기 시절부터 아무 사묵 항우 탁탁 분식 때문 기바다기 나학 나라에 막 피해버니 임야 와나 항마다 나만은 미륵 된거 방제되버니 칼로거다 이분도 탐오시 한문감 그대 잘하게 할거 이분 이분 잘해 아이 잘해 아이 잘해
6: 니야 니 저 아름성 국제는 있으면 좀 되마시 뭐시 하도 오게 마시
4: 아이 고마야 왜 코네는 뭐
6: 나 강우이네 강우 시원하다
4: 고마야 강우이네 강우이네 고마야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우이네 강

반타오자 이봉오 나빠리 실레이룸바나 반타오자기 하이멀 따브 굴레멀 따브 신기에들 까들을 뿜었단다 오자기 담발이까 만바다

감옥 거울이를 가하이마. 노빠네 시에나 요룩북 일람을 신문감맘다나 람자 타와이 망부 따리네이마. 노빠 부하로 우비근 오이다나 구멀나 람리 시인가이 람담 올리리가 구멀나 깜나 깜나 마빠오 미륵부다 감마나 아이 시기마 땅아서 요랍디 까이다 오르니 또 붕어 세세 또 아이 한국기 나굿 잘라봐 이밤마부 낭낭 오닝바도 오이오 아도 보이따 아이세 라이제 싱코랑 싱커를 때디 타키에나 하이바드 농바나 라우라우 피타키에라우 너무온 싱우드나 남래를 옥진 통공아 지대붕아 감마도 따옥 시다파모 파모 아이 싱깔루기 아이다나 마마이 훗 달래 토 우리래가 구멍 마사두기 붕어 나와 있고 이런 가가도 농반나 공박쟁가우나 고둠랄위나다나 엑 까우럭반두다 카마도 이동이동 오래 이동이동 오래만 맞담도 말했다 카마니 따 라이제 신국에 낭나 비탁버사이기 담오이도 빌리에다나 따오기안 따라브라 따오 따레 파리 낭나 뿐이만 먹이도 부르니 따오 농반 파리에다리 붕어 농방에 마싸마나이까 야두가 구먼 마싸노마 야이 당에 농방과 마가시 따니 희기 모옹니 아락상이 마또 우마다나 개개 뭐랑 코리까 세네레벨람다 마두다 아이 붕어 농방과 감바가시 따니 희기 모옹 굽니다나

0: 땀화 라이프 또 비로 이세돔 또 비로 파운 해셔이다
1: 이씨 망래드네 이디 헬로에 막이 차라이 막 파우 강 우하라우다 아마 못 보자도 와 에이 낭디 이세가 하이더라 낭가 막 두민 두민 낭 보파 하이더라
2: 땀화 아이 까리부터 하이제디 땀
1: 아이 까리기노 가리 이디야 미아 추르브라
0: 라이 헤로이도 볼라이랍 디랭나시다 sak chaba matam chu oire masi asuk thieng ani khang da bani na te phin chu purak tare
1: na goi chalo ai diwali nang di nang chu chal ge ra
2: ai gi su thaba ma le hawe yar ab dinga si di ta mo su leng la se
1: na goi chalo ai diwali ne thaba thaba na koi ge thaba kas ta le tar ab di khar phani da
0: waro bino ta mo antu di kai dong ya mung lak su hai ba ge
1: lagding ma matam da
2: Aduh, disesere.

이브도 당직에 가로 가다 생에 내랑 끝접은 건부디 안강아 시기 맞바는 건기분 이브도 야르바디 안강이 토하이 깐비 오이잖아 노야

랑 소에도 덕 겔레레가 일렉과 맞답니다. 사무 오돌랑 소이면 가문가 맘답에도 이부도 당직에 덕자 알아도 방부되기 아이붕어 사무도 기안 따는 레이렉과 외랑 딱히는 차롱 한번에 강호도나 사무 맞닥다기 벗 꿈다라가 농발 까리와노네 농반 첼롱바 아두여 우나 랑고의 사무도 불레벨리로 워두디 농 한번에 한바 따리 동래인 마빠 강아니 마만 싸우고 따라아니 뭐라고 와도 오르니 이쁜을 불러디 나 따오지 빵꾸이꾸이로이다 보니 했다 하이리니 바래 이쁜을 분비를 오이다나 뭐랑 딱히 자른 거면 사무 못하다게 살 해꿈다리 애라가 사무 더우리에도 가사이 농반아 아홉럭 올라가 막공나 내려내려가 싱어봐도 딱히 자른 거면 농야이면 싸보나 아빠 싱어 중고이래라가

바늘 노리벌리로 오세 구멀 야이비 망너버나 띠에 농야 야이비 깐너버니니 사조 파리보노야 이 바는 것이 남을 징복 외르게 되나 뭐랑 딱 괜찮은 거 하면 쌀이 토끼 너버군벌붕어 사무 타우리도 토끼는 뿔레바 맞답니다 아이붕어 딱 괜찮은 거 하면 사무 맞다 잘 했다 까갈래 이러가 농반의 붕어 사형 빵보모도 닉다나무 깡사무로 더럽고 맞답니다 이부도 당증라나 아양라이마 하야이누 감옥에 예비세 소유되는 마음과 딸이 막 끝내는 것에 모이랑도 동래는 숙건방아 모이 싸우는 숙건방아 모이 마치 감루는 성과 모이 막이 타고 할 건방아 마디였다 이나띠 진구벅이 마몸로이 모랑은 더위 마싸누삐 나이 똠 찻삐 렘몇꼰다 뽀미비는 더욱 꼰다부 뽀미비 마몸랑래 마싸이비에마다 콩래망 파우루로이다나 아이비에마 아양래마 하야이눈다 찻 했다 꼬먹다나 무전이 올까도 공래인망 파우라를 냈다 남겨놓아야는 뽀타들을 내리고 있다 이비에마 이분 칸바디 뭐랑 코리까지 튄다 삼부 콩도 예 랑고의 콩도 뿐다나 반다우 빨림 꼬드나 아와마 잘랑드는 플레이비 세있다 능구들을 묶어서 샤나르비 있다 이비에마 에하이로꼬두다 마몸랑래를 비에마나 아무땅 누드누고 까다 루엉마 퍽 해도 하고 내려가 세노산비 사나이 비에마 나시기 망지에 남기 망라 아이기 망라 한국마 떤다 까리와노는 사나이 비에마 망부 미안이 수는 망부 야버려내 아이다나 하이 꾸이는 강들을 까나디 아이디 나시디 나봉오는 까리우마 야비 타와이 망아마바디 아이수 타와이 망해라 아이 할라로이 더버니 빨롱 빨에만이 기 타와이제 나는 꾸오늘을 레호로 아이셀리 아이다나 닝올 루비나 아이비면 닝온 소리 구수도 빠리래가 나 꼬이 통다 통깨 한국들이 영악받아 예예 말한 코리까지 된다 랑고이 사무오도나 깨나 깨나 콩다나 깨깨 깨나 콩구도 마몸랑래마 사이비면 따루로 마네네 붕어